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커냥완.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.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.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. 순병 안 났은다.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.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. 할림 할망 아들이시진지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 해냄서.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 수가. 나는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 수가. 느 맞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.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럼시냐. 집집마다 지 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들링 할망 건사과정 해내진 말일까. 난 내 전복 못 죽구다.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.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. 너 드렁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. 난 안 들어 놈아씨.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.